0: 내 똥이 이렇게 나온지 도동.
1: 아베, 너 왔으냐? 나 이런 게 있다 아니고.
0: 아, 오빠.
2: 가르미.
0: 어, 조나스. 미온천이 못 박들 돌더니.
2: 무슨 구스도 혼. 막가방이 있다 급박이.
0: 언제 미토요 니모.
2: 무슨 일로 왔고. 소리가 와라 꿈 막바람담 니모.
0: 내 바오 강한 게 낭란 꾸 니모.
2: 내 바오 꾸. 이런 애다 꾸 스쿵 따라오. 뭐 노베르웰 꾸 사 뭔가 방이다보. 뭐 빠스빠스 까이 운이다보 나토. 우리 두아두아 꾸 꾼. 가야 납기 나꾸 가 막바까마한 스마타.
0: 아니야. 나는 니 아멘 까.
2: 그는 두박 나만 가꾸 뭔가 방우타나. 가야 나꾸 가르미. 가야 나꾸 두 방운 응트란 파라 니모.
0: Jonas.
2: Ang di na ko kaya. Ang mawakaw usap na ko.
0: Jonas.
2: Please. At agi kong lihigayon. Please, Carmi.
0: Sud. Nagpaabot ang imong anak ni mo.
2: Salamat. Salamat, Carmi. Salamat.